동산 억로 삼춘 가절 이내 번님들아 두둥둥 실 떠나가는 고단한 인생길 허절씨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자

0: the title says it all. A kid breathing in a developed land. Let's quickly take a listen to these two wonderful tracks back-to-back, Chained Up by Lisa and Kim. This is One We with Trauma Aquarium, followed by Kim Jin-ho singing A Kid Breathing in a Developed Land, 부동산에서 숨 쉬는 아이.
1: 내 마음을 적셔놔줘 저 깊은 심해 속에 아파진 나의 손을 꺼내 꺼내었어 이렇게 될 걸 알았지만 벌써 번진 트라우마 물속에 잠긴 너의 그 problem 뒤바뀐 사실 또 바다에 담긴 서글픈 자리 I still can't deep

떨어지네 나도 모르게 아직 내 시간도 아닌데도 빠르게 울리기 전 알람 소리를 끄고 밖으로 나가 내가 걷는 걸음걸이가 왠지 오늘따라 날개를 달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너도 같은 기분일까

하나 둘씩 신경 쓰게 늘어나네. 야, 우리 시간은 멀었기에 저 달이 태양을 이겨줬으면 해. 야, 오늘 하루가 꿈 같은 느낌,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. 너도 같은 기분일까?

늦고슬 아직 늦고슬 아직 뱃살이 늦좀을 자는 생인 게 뱃살이 일러주지 않으면 안직도 늦좀 자는 드릇국과 어욱도 인치기 일어난 간질간질 눈 비비고 고랑서 팔만이도 팔랑팔랑 보름과 질도랑 아직 모실 가는 뒤 몬가무는 질레염에 이시나 저시나 이제사 드륵국과 질텀인 게